0: 사리티를 마찬가지로 소프트쇼핑스는 무지막하게 가라앉은 곳으로 신의 모리타리아 우리 마음껏 시계지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1: Vous écoutez ici, jusqu'à une heure, camping, musique et bonne humeur.